0: 这是上台上的。
1: Central 사경함격.
2: 사경함격.
1: Central 사경함격 조선상 메인상 군들준 사경함격 이즈트.
2: 사경함격 사경함격.